아워즈라 칸이르 사몽 반다 하나로네 세메스토 파이노 쇼크바지약 나니에나 풍가 함조도 나앙 쇼번데 버마 마루카 마레 하둑니 리니르 사몽 카나나이 쉬랑 토케니 아르 차몽 오 시클리 노 오 시클리 노 비앙고 탕나이 함바이 아 다쿡 쇼번도 나두고네네 니니 오르 차몽노 동케바 앙 카나레 이로아나 아, 내가 이제 하냐 풍가망 좀부절하니 비슈라이 앙르짜 몽카나네 르짜 몽니 꼭타이 응가 와와 꼭보럭 르짜 몽 프리아테 부드도 니 코랑바이 르짜브작 르짜 몽 도앙나이두구니에는 다쿡 비슈라니 어 르짜 몽 담헌 르짜브작 와우 헌 르짜브작 아우디니 힝게 반다니 보일라카니 르짜 몽 아부니 이야글로 너럭니 함작마 지니 카동마 panda re chamung tini norok sms ti bising ti haya ke ba sms ti bising ti abuni yagulo kok dungni bising ti bok kerengai norok re chamung koi hori mano tini re chamung no re chamung khana len hange logitong di payashak joratai

아우 카나동네마니 카나토 카르자몽 하나로니코이 허르자 카 하냐하이 하데가샤 오저라스메스 파이 속바작 나야네 앙 풍가함 앙 백와르졸라니 브리제스 풍가함 타콩노 르자몽니 콕 타이앙가 와티 메세메세 살라 어른데 보르마 바이르 잡작 앙오 간 르자몽 카나 나니 바게 야 파르나이 아마 쇼르노말라 나나 쇼야티 바이 바이 루노 아우 한다 타콕 브리제스니 응게 어저라 카나라에는 왔더이 메세 메세 어르자모노 피아바티니 왔더이보 와작노 하에다 허샬그장 저라티니 파딩기 비닝게 어르자모노 저토나 카나라에는 어저라.

아파딩게 한요하이 다싱고 지니 코럭샤 다코 코코이 허르마니 비닝게 어로 승타보고 자몽그나 크나레네 아티기사 저라니 야글로 너럭니 함작마 지니 카동마 판다오 승 그릉레네 한요하이 꼭동니 비싱테로 테콕람로 부승살레네 피아바오 저라테보고 방마 코이 허르작르 자몽타마 바게 헴브롱니 어르 자몽그럭노 크나레 라이시와네 다싱고 코럭샤 코이 허르마니 보야르네 타코 보야르닝게 파디 어르자모 어저라오 크나이네 할레네 데하뇨 하이너럭노 람쇼가 크나이동디 판다 파야 샥저라테 테네럭 티운 카이동 101.6 메가헤르츠 FM 우젠토 지니스트리니 조라코고 어저라오 디포르 담치네 타모이 쇼티 브레테 모플릭지 크나이동디 헬로그리동디 파야 샥 저라테